0: 진정
1: 하얀계 후반사 기초카 남바 예베 라디오스
0: 코라레 이카구레 부시노 야리바티소 무스민 비야타바 무스가티 야바테구리 예 이기타라 무기타산즈웨 아이토라 무카 이시